초보리다 I am 사마시기니 치솔렐루아 I am 사마시기니 다소닥 기약돌레 다소닥 기약아야 다소닥 아라치라 나초고레다 이아롤레